0: You're listening to CJRK's 102.7 East FM. The following programs and opinions and views expressed by each producer and participant of their shows have no reflection of CJRK's 102.7 East FM.
1: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신디입니다. 다음 순서는 한국의 소리인데요. 여러분께 신나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